속은 파란 색만 가득한 이 방황 저기 해모도 가자만 내 마음속을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두 꿈을 잃었건만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 내도 약간 추락해 안의 길을 너의 신념 너를 믿은 욕심들은 추락해 안의 매일을 매일을 해가 뜨기는 새벽은 무엇보다 어둡지만 네가 바란 별들은 어둠 속에서만 뜬다는 걸 절대 잊지마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은지 하염없이 더는 그 질량에 달리면 먹어도 했어 없지 맞긴 하지 내가 말하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 상관없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 없이 됐던